0: 阿恒有冇讲低去咗边啊？
1: 哦，佢今朝出门口嗰阵，仲系话俾我知去见工咋。
0: 佢今朝八点就出门口噶啦噃，而家都夜晚八点几啦。佢去边度见工咁厉害，要见足十二个钟头啊？
1: 你问我，我都唔知噶。
2: 或者佢见得成功，去咗买衫，准备翻工咧？
0: 哎呀，系都打个电话翻嚟讲低，唔使我哋心挂挂啊嘛。
1: 啊，哎，翻啦翻啦，阿恒翻嚟啊！
2: 阿恒点啊？见工见成点啊？
3: 唉，唔好睇啦。
0: 啊？
2: 见唔成咪算咯。唔好咁开心啦，
1: 系咯，全香港又唔系得佢一间建筑师楼，你方冇第二间公司请你咩？唔好谂咁多啦，食饭先啦。